0: 안 맞아요. 에이스터는 시회 학가 자춘 미상해요. 주진이 가로 아성구 감치하는 수당.
1: 节目之外，分享下载同到打开云堂客户端，搜索“四海客家”，收听有过多精彩的内容。
0: 最后，等我哋去细佬哥、细佬妹突然识嘅童谣童声当中，迎接下一集时段。
2: 炸骨糕。姑姑，好眼是兔叔，好眼是犀牛，好眼是喂猪。